0: 움직이지 마.
1: 꼼짝마.
0: 움직이지 마. 얼굴을 가려. 멈춰. 입에 뭘 물려. 가만 있어. 말 못하게. 꼼짝마. 움직이지 마. 말해. 너희 누구야? 어느 부대 사람이야?
2: 할아버지, 뭘 물어봐요? 이승만 앞잡이들이니 묻어버려요.
3: 아니요, 할아버지, 오해입니다. 저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.
4: 마오주시의 부대?
5: 네, 네, 마오주시의 부대.
4: 你们就是帮助我们来打李承晚和美国佬的中国军队？
6: 不是，是你。
4: 小同志，老百姓中间没有秘密，一传十，十传百，我们都知道你们来了。
1: 哎哎，같은회사람들이야어서풀어드려어서
4: 哎呀，大水冲了龙王庙了！
7: 有缘千里来相会啊，咱们认识一下啊。我呢是这个郡里管闲事的小老头，我叫朴忠诚。
8: 朴爷爷，您的中文造诣为啥这么好呀？
7: 我跟你说呀，我自幼就学汉学，考科举的。
9: 东西不多了，省着点药。
8: 团长，我们帮哥子扛不住。
9: 我知道，我知道。分一下。
8: 哎，来，帮我分。
9: 哎呀，现在哪怕是有口水喝，站什么都能撑一天呢。
8: 这秀才抽粮也不知道抽到哪儿去了，不会出什么事吧？
9: 昨天我真以为他会使不劲。